0: 바꿔 그래. 이리야. 이거 이거. 어연이 오나 우리 모소에니 어여와이서 우태우. 내가 꿈엔 방대사 나와. 아까리 내메레로 녀로요. 봉아리 모소에니 니바보 노네레 우태우에요. 내가 꿈엔 방대사 나와. 아까리 내메레로 소에니. 봉아로 우타마이 쪼꾸리 마우에 새끼를 맞아오니. 아오메레 캠부이엠비. 디와이랑게 코네노.
1: Kukarebo kuru watereke ile ya roza kwa tiko mkutote wita waduma.